回不去，英雄身世飘萍，归去依旧默默独行，声声问，轻轻唤。

收听到的声音是来自于汪峰，你走你的路。人到了一定的年纪才懂得，最好的分开不是纠缠不舍，而是坦然祝福。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5월 스마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홍수방지 대비와 하장제 등 사업을 감독 검사했습니다. 연길 바비큐 미식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귀빈들은 우리시 상업문화관광자원을 시찰했습니다. 북산 홍군소학교 횃불을 잇는 노병사 홍색선전 강연 사업실이 설립되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9일 초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홍수방지 대비와 하장제 등 사업을 감독 검사했습니다. 왕길보는 습근평 총서기의 홍수 방지와 재해구조 사업에 관한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리념을 견지하며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와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어 홍수 방지 대비와 하장제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인민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먼저 연지파와 소연지파가 합류하는 지점을 찾아 하천관리와 재방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하장제 추진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하장제 사업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홍수기 하천 순찰을 더욱 강화하며 하천 퇴적물을 제때에 정비해 물길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수리 기반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지질재해 발생 위험 지역에서 왕길보는 위험 구역의 지형과 지질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감측 조기 경보, 당직 근무, 응급 대응 준비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질재해 감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전담 인원의 순찰 및 당직 근무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위험 지역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 경고 표지와 방호 시설을 과학적으로 설치해 안전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연하 저수지에서 왕길보는 수위와 저수 용량, 저수 현황, 일상 관리와 유지 보수 상황 등을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저수지 안전관리 책임을 철저히 시행하고 재방순찰과 위험요소 점검을 상시화하며 수위와 저수량 변화를 정확하게 감측하고 응급대응 예비안을 더욱 보완해 저수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시 급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최근 강우가 집중되면서 홍수방지 형세가 매우 엄중합니다. 전시는 안일한 생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버리고 최저선 사고와 극한 사고를 확고히 수립하며 예방이 구조보다 중요하다는 리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을 단계별로 철저히 이행하고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조치로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예보와 경보를 강화하고 강우 상황, 수위 상황, 홍수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며 회의 및 분석을 강화하여 예보 정보를 신속히 발표함으로써 경보와 예방 준비를 모두 앞당겨야 합니다. 또 하천과 저수지 재방에 대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질재해 위험 지역과 도시 향촌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을 종점 관리해 각종 위험 요인을 초기 단계에서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가 관광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와 수위 변화에 따라 관광지 폐쇄와 운영 중단, 출입 제한, 대피 조치를 과감히 시행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 대응 준비를 강화하고 예비안을 더욱 세분화하며 홍수 방지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응급 구조대의 실전 훈련을 강화해 필요할 때 즉시 투입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책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24시간 당직 및 지도 간부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며 정보 보고 체계를 원활히 운영해 홍수 관련 지시가 신속히 전달되고 돌발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 지도 일꾼들인 장준걸, 해문파가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7월 10일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길 바비큐 미식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귀빈들은 우리시 상업문화관광자원을 시찰하며 식품산업과 다국 간 무역, 민속문화관광 발전 현황을 둘러보았습니다. 귀빈들은 서시장과 커시안식물, 금강산식품을 찾아 조선족 특색식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브랜드 구축, 생물의약산업발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RCP 변경 다국적 수출입 센터를 방문해 우리 시가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적 수출입 산업을 발전시키며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길에 머무는 기간 귀빈들은 또 연길 공경박물관과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고지질 문화의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하며 연길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번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길 바비큐 미식축제는 연길의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정부 기업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상업과 식품, 문화관광 산업의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우수 대상이 연길에 정착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전민족 항일전쟁 발발 89주년을 맞아 7월 7일 북산 홍군소학교는 로병사의 집과 함께 주제기념활동을 열고 횃불을 잇는 로병사 홍색선전강연 사업실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90을 넘긴 공훈 로병사 6명이 학교를 찾아 교원과 학생들에게 전쟁에 참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뜨거운 감동과 울림이 있는 사상정치 수업을 통해 꺼지지 않는 혁명정신의 불씨를 전했습니다. 북산소학교 1학년 7반 학생 조묵호는 북산 홍군소학교 학생이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로병사 할아버지들처럼 용감하고 굳세며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북산소학교 1학년 7반 학생 왕첨가는 로병사 할아버지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커서 할아버지들처럼 조국에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횃불을 잇는 로병사 홍색 선전 강연 사업실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학교는 공훈 로병사 6명에게 홍색 교회 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 교회 지도원으로 공식 위촉했습니다. 활동에 참가한 교원과 학생들은 모두 함께 공산주의 아동단 단가를 불렀으며 학생들은 직접 만든 축하 카드와 애국을 주제로 한 수공예 작품을 로병사들에게 전달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북산소학교 1학년 7반 담임교원 량염령은 살아있는 홍색 교육은 교과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애국의 씨앗을 심어 로병사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횃불을 잇는 로병사 홍색 선전 강연 사업실은 앞으로도 로병사 전문 선전을
0: 마련하고 개인별 재활 지도를 제공해 두통과 어지럼증, 불면증, 사지저림,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1: 김희관 선생의 아낌없는 기증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8일 첫 기증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문서 자료와 민속문헌, 영상 사진첩 등 귀중한 서류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 자료들은 연변의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소중히 보관하고 서류의 가치를 더욱 깊이 발굴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 귀중한 기억들을 오래도록 전해가겠다고 했습니다.
0: 아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시서 C급 노동지 조직회 도시발전 참관. 일전 우리시는 7일 경축 발전체험 초심 되새기기를 주제로 C급 노동지를 조직해 참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지들은 시 서류관을 찾아 서류 디지털 관리 현황을 둘러보고 공항경제개발구 과학기술혁신대상 현장을 참관하며 신흥산업 발전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뜨거운 장백 연변 출신 항일연군 군장 5인의 발자 취전실을 관람하며 홍색 교육을 통해 초심을 되새기고 도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홍색 주제 현장 학습으로 항일전쟁 정신 계승. 그늘 연변대학 문학원은 연변인민 출판사와 함께 재학사생, 삼일꾼, 연신소학교 부분적 학생들을 조직해 큰 손 작은 손 맞잡고 홍색 마음 영원히 당을 따르자 홍색 주제 현장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늘 시중의병원 국가중의약봉사수출기지 전통진료센터는 자체 개발한 다차원 중의종합재활치료를 통해 루시아 환자의 6개월간 지속된

0: 목디스크 극심한 통증을 성공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수술이나 내복약 없이 치료 효과를 거두어 환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척추질환 치료 분야에서 중의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용정 연길 도시간 버스 교통카드 통근 요금 3원으로 인하. 일전 용정 연길 도시간 버스 교통카드 통근 요금 할인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버스카드 편도 요금이 기존 6원에서 3원으로 인하돼 교통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 승차권은 기존과 같이 6원이 유지되며 선로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운행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몇년 동안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편리해짐에 따라 많은 로인들이 디지털 격차를 넘어 고개 숙인 로인이 됐는데 관련 건강 위험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로인들이 정보를 얻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과 목뼈 등 부위를 손상시키고 생활 리듬을 방해하며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각 가정이 직면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자녀와 가족은 로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로인들이 야외 활동, 사회구역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 서예, 신체 단련 등 취미를 기르는 것을 격려해 오프라인 생활을 풍부히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은 로인의 휴대폰 설정을 도와 일부 필요하지 않는 알림 기능을 끄고 일부 바람직하지 않는 정보를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위 경향이 있으면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셋째, 로인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시청을 피해야 합니다. 20, 20, 20 법칙을 준수할 수 있는데 20분 동안 전자스크린을 사용한 후 20m 밖을 20초 이상 내다보아 눈을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화면의 밝기는 주변 조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단 시력 저하, 눈 통증, 시력 변형 등 정황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로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선택하고 등을 받쳐줘야 하며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계속 고개를 숙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휴대폰을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의사들조차도 당뇨 환자한테 마음 놓고 먹으라고 말한 일과 지방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크게 상승합니다. 치즈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은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열량이 단백질과 지방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치즈 자체만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당뇨 관리 식단에서도 치즈가 자주 활용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속도가 탄수화물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함께 섭취하면 음식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이나 과일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때 치즈를 함께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근육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중요한 조직인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는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어떤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치즈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공 치즈나 치즈 소스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 식단에서는 자연 치즈가 더 적합합니다.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리코타 치즈 같은 제품이 비교적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지나치게 짠 치즈는 나트륨 섭취를 높일 수 있으므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치즈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즈는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에 하루 한두 장 정도의 적당한 양이 권장됩니다.

0: 정적으로 치즈는 당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품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식단 균형입니다. 치즈는 그 식단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소금물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과 탈모 문제가 개선될까요? 네,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비듬, 머리카락의 기름기, 탈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 머리를 어떻게 감으면 비듬을 제거하고 기름기를 제거하며 탈모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소셜 플랫폼에서는 항상 많은 네티즌들이 소금물로 머리를 감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듬의 원인은 두피 발진, 건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비듬은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 발생하며 말라 세균이 주범입니다. 말라 세균은 성장하기 위해 유지가 필요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는 특정 약물이 필요하며 소금물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유지 제거의 원리는 계면 활성제의 작용을 통해 유지가 물에 더잘 溶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계면 활성제가 아니므로 유지 제거 기능이 없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호르몬, 스트레스, 생활 습관 등
1: 될 거야 분명히. 괜찮아, 다 지나가. 덕분에 행복해. 운이 나쁘지 않아. 아직 기회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읽기만 해도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늘 불길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많이 가져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영원히 머물 사람은 없고 내가 붙잡고 싶은 시간도 조용히 흘러간다는 것을요.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되고 함께 있는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0: 인력 공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평범한 수고의 회원들과 그리고 여지껏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에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용들을 절체드리겠습니다.
1: 야야야, 아 이게 뭐 어느 날 그냥 막 개파야. 아 뒤져서 나도 아니 김진장한테 뻔스러워. 뭐 막 하트나 잡고 모여지네.
2: 아야, 원래 경기아들 원래 쉬 안 보는 거야.
1: 야, 네 쉬 붙게 하는 거야. 그 응원대다 좀 누긴가 좀 봐.
2: 아 누겨.
1: 물고기 아줌마 아야? 야, 뒤로 응원해야 되는 거야. 뒤로 아줌마! 수호하고 싶어, 예? 예? 아, 우리들 이렇게 응원하고 왔을까, 막. 이야, 기레지가 아줌마에게 미지경도. 아니, 아줌마 응원하는 게 기레지 뭐로 이 관중들이고 운동원이라고 뒤로 막 딱 뒤로 들자, 보여주게. 예. 아줌마, 하지 마소, 하지 마소. 이래다가 얘 길림대에서 너가 뒷날이면 얘 아줌마는 너가 감리를 너가 쥐토리한 별매도 왔어. 예? 야, 길이 어떻겠어? 저런 연장 먹들 아이 처음 부터 대상 직무는 맡았는데 아이 어떻게 아무리도 다 간판다 여기들이 그만 두게 겪어나겠더네. 길하지 마구야. 저 대화인이 어떻게 오늘 좀 나를 모두 방대해서 야 방구도 세게 치고 그다음에 내 이제 구호를 부르면 야 저거 목이 터지도록 좀 구호를 야? 아, 그새 대화인 원래 벌써 머리 상한 게 오늘 벌써 이렇게 생겼지. 그 양파 기대기 그냥 앞으로 좀 떠나 그냥 박수해주시래요.
2: 예예예. 아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여기 나와서 그럽니까? 예. 아 예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1: 저 응원대 여러분들 조용하세요. 지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우리 응원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겠다는데 우리 다 같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2: 앞에 나와주세요.
1: 야 어떻게 몇 명이면 저는 응원대들이 이렇게 박수를 하고 어떻게 우리 김민지 응원합니까?

0: 동반전쟁기 5분 만에 불상진 문대에서 두 번이나 구원이 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 관중들은 소리 따를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뻔뻔하고 또 스파이 걸고 됐다 불상사라고 합성된 이평선대기는 이평선도 날아오는 광을 오르발로 맞보다 슈탄같이 골드를 맞습니다. 계속 쉬고 돌아간다.
1: 아줌마 어제 이렇게 어머니 응원을 대포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버리는 게 어느 게 그게 우리 피해라고 아줌마는 무섭게 씹어 겁니다. 아, 좀 가까이 보고 그게 어느 게 우리 피해. 아야, 에이, 어느 게 우리 피해인지 어제 다 앞이 바짝바짝 하는 게 배우고 가만히 약간에서 저기 어느 게 우리 피해. 어머, 아, 이렇게 응원하러 엄마의 자기 편도 모르게 어떻게 응원 기대를 합니까? 저기서 흰옷 입은 게 우리 길림 성장에 그 빨간 옷 입은 게 불쌍됩니다. 아야, 에이, 들어하지마요. 무슨 아이가 난다야. 무슨 길림되고 불쌍되고 하는지. 나는 저는 골판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뿌리면 말하면서 예쁘게 부르는데. 어머, 다음번부터는 얘 이렇게 응원하려면 좀 주로 득달이 많이 보십시오. 아, 이렇게 셋이 내 폭 취해가지고 어떻게 응원 기대를 합니까? 예, 아줌마. 아줌마, 어떻게 내가 그렇게도 주로 이렇게 많이 본 거 아는가? 아이, 아줌마, 저만 그렇게 댕기쌤도. 예? 이야, 아줌마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가면 가서 말을 달아야지 또 배우지 가서 숱한 남자들이 가서 찔러고 나가지. 예? 아, 근데 저는 아줌마, 예, 그렇게, 아야, 이 옷이 근데 복사에 틀렸다. 이렇게 남자 복에 틀리고 어떻게 가라지. 그렇게 가다면 여자라는 게 몸을 좀 싹 쓰는 만한 거 이렇게 탁 입어서 그래서 남자 옆에 딱 앉아서 깨끗하게 누가 가서 여자면 매일 그러니까 손을 약간 차 발라서 이 말이 아줌마 있잖아. 근데 노래를 또 요하게 그래 사람이 요래 싹 풀어지게 요렇게 노래해야 되는데 아줌마라는 정신 노래는 해도 그런 따가서 뭐
0: 버릇 된가? 거기 열었으면 기관 강사기. 안 되나 서나 당신 생각. 안 되나 서나 당신 생각. 버릇 나 하고 난 니가 높아 못해 니네 다른 노래 하다.

여름에서 경쟁률 불러주면 한 가지 말하겠어. 아줌마 얘 그렇게 댕기기는 댕기지. 그게 그렇게라는 게 이런 대중적인 문화로 방식과 문명하고 좋기는 좋은데 젠더에 내 그렇게 나 대세계 쳐다가지 마옵소. 난 거기 가서 돈을 판 이튿날입니다. 그거 제일 배리 불어나면서 막 가서 그저 돈을 거저 띄운 것 같습니다. 내 오늘 이 경기장에 와 보니까 내 좀 무슨 생각이 있는데 내 이제부터는 이제도 그 아줌마의 똑똑이 들었어. 내 술을 마셨다고 뒤서 듣지 마오. 내 그렇게 가서 400원을 받게 뭐 딱 한 250원이나 이렇게 양배원을 탁 내치고 네 번을 갖게 뭐 한 번 나 가고서 나머지는 내 줘야겠어. 우리 길림 성자다가 내 돈 빚을 내자는 게 그거 바람이 되지. 그 아줌마도 얘 물고기 팔아서 내 돈을 좀 보면 길림 자리를 지원하겠어. 예? 애들은. 야, 어쩌구나. 원래 이 아줌마가 내 원래 손이 팍팍 많았구나. 아이, 가만히 있어. 아줌마 빨리 저 보러 보자고 내 말 듣는 게. 아이, 그 병석 돌아오네. 야, 저거 무슨. 야, 야, 아줌마 가만히 내 입에 좀 내 까봐달래. 응, 너는 한번 봐서. 이래서 손수만 도둑 깨기. 완전

가끔은 모든 관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망설이지 말고 끊어라고 합니다. 화나는 게 아니라 지치면 끊어야 합니다. 말이 불분명해서 혼란스럽다면 끊으세요. 여러 번 말해도 안 바뀌면 역시 끊어야 합니다. 당신 아픔을 모른다면 끊으세요. 같이 있어도 공허하다면, 또한 이용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바로 끊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글쎄 가끔 부부 사이라는 게 정말 가까우면 무천 멀리 느껴지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가끔은 뭐 네,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뭐 내가 먼저 사과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침묵으로 보낼 때가 참 많은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상처 준 날들 미안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 마음을 묻지 않고 내 하루만 힘들다 말해 미안하다. 당연한 뜻 곁에 두고 고마움을 잊고 살아서 미안합니다. 버텨주는 당신 뒤에 숨어 강한 척만 해서 미안합니다. 웃어줄 때보다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간이 튼튼하고 요구르트를 자주 먹으면 장이 편안하고 멸치를 자주 먹으면 뼈가 강해지고 복숭아를 자주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요. 김치를 자주 먹으면 비장이 건강하고 호박을 자주 먹으면 위가 편안하고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심장이 튼튼하고 계란을 자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블루베리를 자주 먹으면 눈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죠.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종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섭 작곡, 안용수

0: 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애청이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죠.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81번, 7918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필요하신 분들은 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입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너와 나 마음 합쳐 손에 손잡고 너와 나 마음 합쳐 손에 손잡고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작은 꽃 한 송이 고이 가꿨네 작은 꽃 한 송이 고이 가꿨네 세상에 꽃들이 많고 많지만 세상에 꽃들이 많고 많지만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고 계절 바뀌어도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 바뀌어도 잔설이 이겨낸 사랑의 요람 잔설이 이겨낸 사랑의 요람 작은 꽃 한 송이 지켜주었네 작은 꽃 한 송이 지켜주었네 천송이 만송이 꽃송이 속에 천송이 만송이 꽃송이 속에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아아 작은 꽃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네, 2절 끝나고 후렴구 한번 반복됩니다.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네,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들이 많고 많지만 알만하죠. 자, 그리고 또 후렴구 부분 봅니다. 아, 작은 꽃 한 올라갑니다. 작은 꽃한 들립니다. 작은 꽃한 송이 우리 역시 우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이 주인공인 무대,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시간, 노래 한마당이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되어 드립니다. 노래를 잘할 줄 모른다고요? 나만 듣기 아쉽다고요? 매일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프로에 노래 교실과 노래 자랑 시간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과 연길융합의 재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은 꽃 한 송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네, 노래하마당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 작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입니다. 네, 내일 이 시간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그리고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요즘 따라 너무 덥죠? 진통더위를 싹 식혀줄 남강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향강영화 연지곡, 영원한 오빠 장국영과 매력덩어리 언니 매경방이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연지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기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소설로 각색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련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 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객실에서 23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0: 기실 가장 간단한 것은 귀신 얼굴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1: 그녀의 귀신 얼굴은 어떨까? 흉할까?
0: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소리가 없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남자 대장부가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다. 해서 대범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이때 문이 열리더니 묘화와 초연이가 나왔다. 두 사람은 마주 보더니 웃었다.
1: 내 말이 맞지?
0: 네. 초연이는 머리를 끄덕였다.
2: 초연 씨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0: 초연이는 일부러 나의 표정을 보지 않고 소파에 앉은 후 나더러 앉으라고 했다.
1: 둘이서 뭘?
0: 난 궁금하기 그지없었다. 영정 씨, 여화 씨의 사정은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1: 뭐? 누가 그래?
0: 영정 씨는 둔해서 잘 물어보지도 못하는걸? 그녀는 나를 흘겨보았다. 나는 속이 뜨끔해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둔한 것인지 잘 물어보지 못한 것인지 하여튼 입을 다물었다. 지금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그녀는 권위를 부리기 시작했다. 여화 씨,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결혼하지 않았나요? 12도령한테 아내가 있었나요? 그랬다. 난 이 사랑 이야기 뒷면에 숨어있는 유감스러운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초연이의 물음대로 왜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함께 있지 못했을까? 사실 12도령은 여화한테 홀딱 반했었지만 그 본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다. 남북행에서 중약 해물을 경영하고 있는 아버지는 같은 업종이었던 정공과 고난을 같이 겪은 친구였다. 두 사람은 저마다의 생활이 안정되자 자녀들이 크면 결혼시키기로 약속했다. 12도령은 일찍 약혼녀가 있는 몸이었고 그 약혼녀의 이름은 숙현이었다.
2: 난 정실부인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그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지요. 첩이면 어때요? 명분뿐이지요. 하지만
0: 여화의 슬픔은 거기에 있었다. 봉건 시대의 부모들은 자고로 청고한 집안이라고 자시하면서 첩을 드리는 것은 허락하면서도 청류의 기녀가 들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는 드라마에서 늘 보는 상황이었다. 영원히 해피엔딩은 없었다. 훗날에 보면 기생들 대다수가 남자 주인공과 이별하고 남자 주인공은 하는 수 없이 외사촌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들인다. 남자들은 그 사랑을 잊어가면서 아주 잠깐 촌몽에 비교한다. 영원한 사랑은 무슨? 3-5년만 지나면 남자 주인공의 아내가 남자의 아이들을 줄줄이 낳고 남자는 정신을 다잡고 집을 경영해 가면서 안온한 생활을 즐긴다. 그러다가 솔리대로 나이를 먹고 일생을 마감한다. 남자는 젊은 시절 청도에서 만나 죽고 못 살았던 그 기생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3: 그래서 시비도령과 헤어졌나요?
2: 아니, 죽어도 헤어질 순 없어요. 저는 용기를 북돋아 옷을 소박하게 차려입고 또 얼굴에 분도 바르지 않은 채 시비도령 아버님 진홍을 찾아뵀어요.
3: 쫓겨났어요?
2: 진홍은 저를 맞아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까지만요. 제가 이 말을 꺼내자 시비도령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3: 그 후에는요?
2: 후에 진홍이 장사에서 미친 적이 있는데 사화 입택이라는 미신을 믿고는 제가 애군을 가져왔다고 저를 극히 미워하셨어요.
3: 그럼 시비도령은 곁에서 뭘 했어요?
0: 서연이는 화가 나서 말했다.
3: 당신이 그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옆에서 보기만 하던가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서 뭘 해요, 차라리.
0: 여화의 표정은 갑자기 환해졌다.
2: 그인 저를 위해 집에서 나왔어요.
3: 아, 양심이 나쁜 건 아니군요. 그럼 그 사람은 제 집에서 나와 당신 집으로 갔어요?
1: 집이 아니라 채라고 한다잖아.
0: 내가 발언할 차례였다. 조연이는 그런 나를 흘겨보았다.
2: 그래요. 한 채는 보통 3층 집이에요. 지하 신청도 있고 2, 3층은 모두 방이었지요. 난 제일 잘 나갔기에 혼자서 한 칸을 차지했어요. 기타 일반 아가씨들은 두세 명이 한 칸에 들었지요.
3: 그 사람이 당신의 차에서 생활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2: 그인 저의 집에 머물진 않았어요. 그런 규정도 없고요. 그인 따로 중환 배화가에 집을 세맞고 들었어요.
3: 그럼 당신은 기생을 그만두고 그와 함께 살면 되잖아요.
2: 아니요.
3: 가난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는가 봐요?
2: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럴 엄두를 못 냈죠.
0: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허를 찌른 대답이었다. 그래, 가난은 두렵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가난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먹을 엄두를 내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가난한 생활에 끼마저 제때에 챙기지 못하면 신체 상황도 나빠지고 성격도 나빠진다. 작은 의견이라도 서로 크게 싸우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후회다. 내가 왜 너 때문에 그 보기 영화를 버렸을까?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청춘을 썩이며 그 많던 손님들을 다 거절했을까? 일이 이쪽으로 흘러갈 줄 아는 사람은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화는 비록 시비도령과 사랑에 빠졌지만 여러 조건이 뛰어나 그 미모와 재능을 흠모하는 손님이 적지 않다. 일부 손님들은 일부러 여화의 사랑 이야기를 무시했기에 여화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었다.
3: 시비도령은 당신 돈으로 생활했나요?
0: 조연이의 이번 질문은 아주 직설적이었다. 지어 날카롭기까지 했다. 삽시간에 여화의 낯색이 변했다. 여화는 무조건 더욱 많은 말로 그걸 해석하려고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연이의 관계는 성공한 셈이었다.
1: 릉초연 씨, 정말 탐복합니다. 당신은 명기자가 틀림없습니다.
0: 초연이가 소파에 앉은 후로 질문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 참, 나는 여화가 말하는 대로 듣기만 했는데.
0: 초연이는 여화의 말이 적다고 생각되면 옆에서 끊임없이 자극했다. 예상대로 여화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2: 그인 내 돈을 쓰진 않았어요. 그인 사나이 대장부라 그렇게 하는 걸 절대 원치 않았어요.
3: 귀하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 상업할 돈도 없이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랑이란 게 밥 삼아 먹는 건 아니잖아요.
2: 그인 극을 배웠어요.
1: 극단 단장이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나요?
2: 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0: 여화는 연인을 위해 온몸에 힘을 떨쳐 변호하고 있었다.
3: 아니, 아니, 오해하지 말아요.
0: 소연이가 말을 좋게 돌렸다.
3: 영정 씨는 그 당시 단장이란 대개 틀이 높아서 제자를 좀처럼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한 말이에요. 절대 시비도룡의 재능을 낮춰보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연예계를 좀 알거든요. 로일 때 배우들은 뭐 인터뷰해보면 어릴 때에 사부를 모시려면 거의 하인처럼 일해야 한다고들 하더군요.
0: 그 말을 듣고 여화는 화를 녹자치는 것 같았다. 소연이는 득이 양양해서 나를 향해 입을 삐죽거렸다. 비록 여화가 시비도룡의 대장부 기지를 위해 힘껏 변호했지만 종대는 여화 단방면의 말이었다.
4: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경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견 최림 정선아 제작의 면무력 여덟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해가 높이 떠 환하게 밝은 한낮부터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전 오후 초반까지는 정신이 맑아 공부나 할 일을 처리하기 가장 알맞은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소학교 5학년인 조카를 돌볼 때도 이 점을 생각해서 낮 곁에 숙제를 먼저 끝내고 마음 놓고 놀아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숙제 분량도 많지 않고 어려운 문제도 거의 없었으니 충분히 낮 곁 안에 다 마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카는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책을 들었다 놨다 하며 느린들이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잠시 문제를 보다가도 장난감을 꺼내 갖고 놀고 창밖 풍경을 내다보며 딴 생각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몇 번씩 독촉해도 조카는 숙제를 미루기만 하며 소중한 낮 곁의 시간을 모두 흘러보냈습니다. 더 늦게 하면 밖에 나가 놀 시간이 전혀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아서야 조카는 겨우 허둥대며 문제풀이를 시작했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두머이 들이올 무렵이 돼서야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는 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며 입을 삐죽 내밀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낮 곁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질질 끌어놓으니 놀지도 못한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낮 곁입니다. 낮 곁의 뜻은 한낮에서부터 저물기 전까지의 앞절반, 즉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 밝은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해가 아직 높게 떠 정신이 맑고 일을 처리하기 여유로운 낮 구간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미루고 낮 곁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조카를 보며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학생 때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눈앞에는 숙제가 놓여 있고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으려니 창밖의 밝은 햇살이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뒤로 미루고 낮 곁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낮 곁이 지나 해가 어둑해지고 그제서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허둥대며 숙제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직장에 다니는 지금도 그 어릴 적 습관이 가끔 고개를 듭니다. 마감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딴짓만 하다가 낮 곁이 모두 지나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부랴부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어릴 적 미루던 습관이 커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낮 곁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할 일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의 밝은 시간을 섬세하게 구분해 담은 낮 곁은 선조들의 자연 관찰이 담긴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아이들의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본인의 할 일을 정리할 때 오늘 배운 낮 곁을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청 주석이 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와 종조진천협력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조선내각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1: 2026년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량이 3천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0: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 외교 대신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에이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금평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과 11일 종조우호협력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금평은 종조량국 로세대 지도자들이 1961년에 종조우호협력호조조약을 체결해 량국인민의 소멸로 응결된 전투적 친선에 종료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조친선을 전승하고 선행하며 지역 나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65년간 쌍방은 조약 정신을 견제하며 상호 지지하고 단결 협력하며 어깨 겪고 분투하면서 종조 관계의 세대적 진선 그리고 운명을 함께하고 상부

0: 상좌는 손명한 특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숙근평은 올 6월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총비서 동지와 함께 중조 전통적 진선을 다지고 전승하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부여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함으로써 신시대 중조 관계의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고 새로운 총사진을 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100년 변국의 직면에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갈증 기밀히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며 쌍방의 친선 협력이 양국인민의 복지 확대에 기여하도록 인도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숙근평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 전통 진선을 깊이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령단은 조선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종조 쌍방의 공동립과 량화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할 때 대한 확고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 제반 결책과 포치를 뜻임없이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사업에서 새롭고 더 큰 성과를 부단히 이룩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쌍방이 65년 전 중조 우호협력 호조 조약을 체결해 반제국주의와 자조, 평화와 사회주의 유업을 실현하기 위해 피 흘리며 분투하는 로정 속에서 맺어진 조중 전투적 친선과 단결 호조 협력 관계의 항구적 발전에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한동안 조종 양국은 역사의 비바람 속에서 시종 확고하게 지지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좋은 세계의 전통적 친선으로 특수하고 공통된 사회주의 위협으로 특수하며 드팀없는 전승으로 특수한 조종 친선 관계에 색바래지 않은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은 조종 친선 협력 관계는 양당과 양국인민의 전략적 선택이자 공동의 소중한 제부로서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서 한창 승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 그리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종 전통적 친선 협력 관계가 시대의 흐름과 양국 인민의 의지를 따르고 제 영역에서 도약식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는 총서기 동지와 함께 유관 역사와 오산 전통을 기반으로 한 조종 친선이 새로운 노폐로 매진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관계의 본보기가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1: 중공장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이 11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장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과 회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조선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를 지키고 도와주는 림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지난달 습근평 총서기가 조선을 국빈 방문하고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중조관계를 심할 것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전략적 지침을 공동 제시했습니다. 중조관계를 잘 수호하고 다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중조 우호협력 호조 조약 정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고위층 대왕을 밀접히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 협력을 통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조선과 함께 발전 전략을 접목하고 경제 무역 왕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상호 연결과 소통을 촉진하고 의료 보건, 교육 등 민생 영역의 협력을 심하고 양국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려다고 비유했습니다. 쌍방은 전통적 친선을 지속적으로 고양하고 인문 교류를 강화하며 민심 상통의 뉴대를 한층 더 다져야합니다. 당면 국제 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조선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평과 정의를 공동 수여합니다. 박태성 총리는 김정은 총비서와 습근평 총서기가 얼마 전 평양에서 역사적 회담을 진행하고 조중 양당과 양국 간 확고한 친선을 충분히 과시하며 쌍무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이 핵심 지역을 수호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따르고 조종 친선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 경축하는 것을 계기로 고위층 대화와 전략적 소통을 밀접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인문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을 함께 촉진하면서 조선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박태성 총리를 위해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오정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7일 훈장 수상자인 진존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료동 총매 분해 설비의 총설계사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입니다. 그는 70여 년간 석유화학 사업에 뛰어들어 우리나라의 총매 분해 기술이 무에서 유로, 약에서 강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 종류 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본적이 복권인 진존문은 1927년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944년 우수한 성적으로 복경대학 공과대학 응용화학과에 입학한 그는 당시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락환 현실에 큰 충격을 받고 과학기술로 나라에 보답하고 국가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949년 대학을 졸업한 구글은 자진의 모순광물국 인공석유공장에 들어가 일개 기술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조문은 저의 근속 연수는 중화민공화국과 동갑입니다. 저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쇠퇴했던 지난날의 중국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세종국 장건 초기에 가난하고 간관 세월을 겪었으며 또 한 나라가 날로 강해지고 과학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나라에 기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원유는 있었지만 충분한 휘발유와 디젤을 재련해내지 못했습니다. 정유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료동 종매 분해 기술이 핵심이었으나 당시 이 기술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석유 공업부는 자력갱신을 결심하고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34세 진조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료동 종매 분해 설비 설계 책임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그의 제자이자 중국 석유화학그룹 회사 광주공정회사 부총공정사인 시류는 1965년 그가 주도한 최초의 60만 톤 규모 료동 총매 분해 설비가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 설비의 가동으로 국내 휘발유 생산량이 전체 시장 수요의 70%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몸을 나라에 바치며 평생 탐구를 진행해온 진종문은 로년에도 석탄 기반 메탄올을 이용한 올레핀 생산이라는 세계적 난제를 해결했으며 중국 중장기 탄소 배출 감축 전략 목표 연구라는 조문 조서를 출판해 국가의 탄소 배출 정책 수립과 에너지 구조 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90세 생일을 맞아 진준무 원사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세월 해야 할 일을 해서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진준무 원사가 말하는 아쉬움이란 사업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잡지 못해 많은 것을 소홀히 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고지에 오르며 얻은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노년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후회 없다고 말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얼마 전 올해 전국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단위당 생산량이 안정 속에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 곡물 생산량이 3014억 9천만 근으로 처음 3천억 근을 돌파했고 전해보다 20억 근 증가해 0.7%의 성장폭을 이뤘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곡물 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해 여름 곡물 풍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6년 전국 여름 곡물 단위당 생산량은 우당 378.8kg으로 지난해보다 3.2kg 증가해 0.8%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농업농촌부 작물관리사 부사장 여수도는 고규격 농지의 하드파워를 바탕으로 배수와 습기 제거를 가속화해 파종 조건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지원에 소프트 파워와 핵심 기술을 적용해 증산 예비를 발굴함으로써 무당 증산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7천만 무가 넘는 한전에서 재배한 밀은 여름철 밀재배 총 면적의 20%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보다 단위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농촌사회경제조사사 농업생산처 처장 송용구는 여름 곡물 단위당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기상 조건이 전반적으로 유리했고 생육 상태를 약에서 강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됐으며 강우 영향이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밀 파종 시간이 늦어진 데 대해서 각지는 파종량을 늘리고 파종 품질을 개선해 기본 모수를 확보했습니다. 중앙재정은 보조금을 미리 조달했고 밀모 상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남방지역은 강우 날씨 전 대부분 수확을 끝내 여름 곡물 수확을 보장했으며 그리고 양분 축적기에 넣인 북방의 밀재배 지역은 적절한 강우가 토양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단위당 생산량을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한전밀의 증산 효과가 도드라집니다. 여름 곡물의 풍작은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연구원 조광재는 우량 품종 보조금 정책, 경작지 보조금 정책, 밀에 대한 일회 살포 세 가지 방지 보조금 정책, 후기 곡물 손실 감소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작물에 대한 농업보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농민들의 농업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밀 수확기는 2025년과 비슷한 기후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송영구는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남방과 북방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한 강우 날씨가 발생했으며 호북 등지에는 폭우가 내려 일부 밭에 밀이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송영구는 각 지역에서는 수확을 앞당기고 구조 조치를 적극 취해 여름 곡물 생산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방 지역의 밀은 강우 발생 시점에 거의 모든 수확을 마쳤으며 북방 지역의 밀은 아직 양분 축적기에서나 적절한 강우가 토양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단위당 생산량 증가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고 특히 한전 밀의 증산 효과가 뚜렷합니다. 여름 곡물 풍작은 올해 전반 곡식 생산에 좋은 시작을 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 15차 5기는 전망기획에서는 알곡 생산 능력이 첫 번째 주요 지표로 제기됐습니다. 향후 5년간 자금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알곡 생산량을 14차 5기는 기획 기간에 1조 4천억 근에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송영구는 2026년 여름 알곡 풍작이 연간 알곡 생산 안정을 위해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복잡하고 준엄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경제 안정적 회복을 추진하며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위해서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0: 2026년 전국 항해의 날 공고가 11일 발표되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명실상부한 해운대국, 조선대국, 해양대국으로 되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는 이미 자동화 보도 60개를 건설해 해운업의 디지털 진흥화 발전에서 착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 해상 운송은 세계의 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상 로선과 서비스 네트워크는 세계 주요 무역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계 화물 처리량 10위권에 드는 항구는 8개, 컨테이너 처리량 10위권에 드는 항구는 6개에 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의 3대 지표인 국제시장 점유율은 이런 16년 동안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연간 우리나라 해운업의 디지털 진흥화 발전도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교통운수부 수원국 국장 양화웅은 전국적으로 이미 건설돼 도입된 자동화 보도가 60개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상해항, 청도항 자동화 보도의 가장 빠른 단기 작업 효율은 시간당 60개를 초과했는데 이는 현재 세계 항구에서 최고 수준의 하역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와 동시에 진흥화 수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전자 수로도 발행 거리는 근 2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간선과 지류가 연결되고 강과 바다가 융합된 장강수계 전자 수로 통합 로정도를 기본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서강 간선, 경항 운하 강소 구간 등은 전자 수로도를 전부 보급했습니다. 현재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은 지능형 운송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해사고 국장 서윤은 해운의 신질 생산력 육성을 추진해 2035년 교통강국을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완비화하는 한편 육아보조금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여러 지역에서 입원 출산 비용이 자부담 비용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임신 초기 진료소 12,000개 이상을 설립하고 전 사설에 출산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육아와 출산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28개 선구와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278개 통일기획구가 이미 정책 범위 내 입원 출산 무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여성 종업원의 입원 출산에 대해서 1호 보험으로과 지정, 지불 등 관리 규정이 부합되는 1호 비용을 전액 보장했습니다. 국가 1호 보장국 대우보조사 유연부사장은 각 지서 출산 전 검사와 의료 비용 보상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전국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출산 보험료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 출산 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고용 단위 종업원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실업 보험 기금으로 출산 보험료를 대납하는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유연성 취직 인원과 농민 노무사, 새로운 취직 형태 인원 등 중점 군체에 대해서 지방에서 직원 1호 보험과 출산 보험 동시 가입을 권장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20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156개 통일 기획 지구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포함한 전 사슬의 출산 건강 서비스 면에서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2026년 전국 만개 의료기구에서 임신 초기 진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실질적 봉사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지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구가 설립한 임신 초기 진료소는 이미 12,226개에 달합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여성아동사 부위사장은 임신 초기 건강에 더 관심을 돌리고 여성들에게 의료, 심리, 영양을 포함한 종합 관심구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15차 5기된 전망기획 기간 임신 초기 서비스 행동이 진력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0: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1일 저녁 11시 20분쯤 절강성 대주 옥한시 가문에 상륙했습니다. 옥한에 상륙한 이후 바비는 10일 0시쯤 절강 원주락청 청강진에서

0: 곳곳마다 돌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하고 로인들을 산 아래로 대피시켰습니다. 당원 자원 봉사사 리제부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조삼매 로인을 조심스럽게 업고 대피 차량에 태웠습니다. 리제부는 태풍이 닥치기 전에 로인들을 대피시키고 로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로당원으로서 직접 로인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8세 독급 로인 진계초는 현지 당원 간부들의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당원 간부들이 집 앞에 나타나서 로인의 불안한 마음도 안정됐습니다. 징계추는 태풍이 올 때마다 마을 간부들이 잊지 않고 챙겨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3시간 넘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긴장한 대피 작업을 진행한 끝에 리서원촌의 40여 명 로인은 오전 11시 전에 온령시 성남중학교 림시대피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피소 직원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로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성남진 비상관리 방공실 장재립 주임은 대피소의 군용 침대, 손전등, 장화, 안전모, 구명조끼 등 물자를 비롯해 애식 물품까지 충분히 마련해 놓기에 로인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진암 자원봉사대 김군근 부대장은 6년째 태풍 방어와 대피 작업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평소 돌봄에서 긴급 구조까지 봉사대는 로인들을 친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며 김군근은 태풍과 자연재해 앞에서 당원 자원 봉사자로서 반드시 최전선에 나서서 로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11일 대표단을 인솔해 오만 수도 모스카트를 방문하고 오만 외교 대신 바드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란 측 발표에 따르면 오만과 이란 관우는 이번 회담에서 선박 안전 통행 기제를 논의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두개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초안으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이 계속해 자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란은 더 이상 미국과 서명한 량해 각서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종익, 강설혜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우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근성 코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주는 태평양 수원 이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나라 제반 사업의 혁신 발전은 모두 막스주의 이론의 뒷받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해야만이 전당과 전국 여러민족 인민의 의지와 패기, 저력을 증강할 수 있고 혼란과 어려움을 맞받아 나아가며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혼란과 도전을 타승하며 완강한 투쟁을 통해 사업 발전의 새로운 천지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대하면 중국의 유인 잠수 사업이 없던 데로부터 있게 되었고 보다 더 강하게 된 것은 곧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신흥의 거국 체제를 보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인이 괄목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 분투자호 과학연구진을 만나 그들의 업무 상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맘메트야 바다민 세계는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0: 있었습니다.
1: 이는 2020년 11월 11일 오전 8시 12분 유인 잠수정 분토자호의 잠수원이 실시간으로 전송한 소리입니다. 이때 이들은 해평면 이하 1909m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바다 및 소리와 화면을 실시간으로 해면으로 수송하는 장치가 바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자주적인 혁신을 통해 만들어내는 완전한 지식 재산권을 소유한 신기한 설비입니다. 저는 대련 해사대학 막스주의학원 교사 공조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하고 과학적인 세계관과 방법론을 운용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신시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이론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실천을 더욱 잘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분토자호의 이 신기한 설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과학원 성각연구소에 가서 분토자호 성각설비 연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0: 송 선생님, 전망 음파 탐지기가 탐지한 동영상입니다.
1: 설비가 얼마나 먼 곳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까?
0: 90도 각도 내 100m 범위가 넘는 곳의 장애물 상황을 모두 탐지합니다.
1: 이것이 우리가 탐지한 장애물입니까?
0: 그렇죠.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수원들은 이 거리에 따라 방향을 바꾸거나 제동을 거는 등 방법으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1: 조국의 유인 잠수정의 귀와 눈이 더욱 밝도록 하고 또 정확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학원 성각연구소의 류염료, 광위진 등은 10여 년의 게으름 없는 노력을 거쳐 끝내 세계 선진 수준의 소중 음향 통신 설비를 연구 개발해냈습니다. 교룡호, 심해용사호와 분토자호는 우리나라 세 종류의 잠수정으로 모두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디지털식 소중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연구 제조는 신형 거국 체제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분토자호는 2016년에 립건해 2021년에 순조롭게 검증을 마쳤습니다. 5년 남짓한 동안 중국과학원, 중국선박중공그룹 등 33개 과학연구원과 대학, 60여 개 기업의 근 1,000명에 달하는 과학연구사들이 우리 당이 이론 혁신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속에서 유인 구실, 부력 재료, 스마트 통제, 리튬 리온 배터리 등 일련의 돌파를 가져옴으로써 국산화가 96.5%로 한층 더 올라섰으며 우리나라는 유인 잠수정 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0: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분토자호 전개심 유인 잠수정 부총 건조사이며 중국과학원 성학연구소 고급 공정사인 류염료와 대련 해사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공조화를 평화그린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여벼가 종사하는 이 학과는 유인 잠수정의 성각 시스템 연구 개발 건조 사용인데 먼저 유인 잠수정에서 성각 시스템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2: 유인 잠수정의 성각 시스템은 수중 음향 통신, 위치 확정, 정밀 탐지를 실현하는 잠수정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새 유인 잠수정은 꼭 세 사람과 같습니다. 모두 눈, 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잠수정의 탐측 시스템을 눈이라고 한다면 입과 귀는 바로 우리 잠수정의 아주 중요한 수중 음향 통신 시스템일 것입니다.
0: 여변은 809이지만 사실 유인 잠수정 분야에서는 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형으로부터 심해용사호를 거쳐 분투자호까지 모두 연구개발팀의 주요한 성원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심해에서 받는 압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변은 특별히 우리에게 교룡호가 7,000m 심해에서 시험할 때의 기념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떤 특수한 기념품인지 설명해 주세요.
2: 이것은 포말 조각인데 여러분들은 원래의 형태를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어떤 형태였냐 하면 이만큼 했습니다.
0: 원래의 크기가 이만큼 했다는 말씀이죠?
2: 네, 그런데 왜 작아졌냐 하면 우리가 교령호에서 시험할 때 이것을 교령호에 걸어놓았습니다. 잠수정이 7,000m 바다밑까지 잠수했을 때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형태가 변했는데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0: 7,000m 심해의 압력이 엄청 크기에 이처럼 큰 포말 조각이 이렇게 작게 축소된 그렇습니다. 것입니까? 여기 글자는 누가 쓴 겁니까?
2: 글은 제가 쓴 것입니다.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201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우리는 7,000m 심해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좌표를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0: 당시 글자 크기도 역시 지금보다 컸겠네요.
2: 우리가 이 포말 조각에 글을 쓸 때 그래도 글이 곱게 씌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형되어 볼품이 없게 되었습니다.
0: 여벽의 글이 곱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뒷면에 우리 당시 교령호 팀원들의 일부 서명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입니까? 이를테면 음성제어 기술이 세계 어느 수준인지요?
2: 우리 성악 시스템은 분투자고에서 이미 완전한 국산화를 실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인 잠수정 연구 제조 초기인 2002년에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한 장의 백지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우리는 세계 인류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성악 시스템은 전에 말씀드린 수중 음향 통신처럼 그때 외국에서는 우리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구 개발을 강요한 셈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잠수정은 우리보다 더 일찍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신은 아날로그 수중 음향 통신에 의존합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면 전화와 유사합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편리하기는 하지만 효율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잠수기의 상태를 보고하려 할 때 지금 잠수정의 높이가 얼마이고 깊이가 얼마이며 산소 농도가 얼마이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자상히 보고합니다. 이런 정보를 보고하려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잠수원의 수중 작업 정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정확하지 않고 시효성도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디지털 음성 통신은 위체처럼 금방 전송되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0: 불의의 자주적인 혁신입니까?
2: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3: 지금까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금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3: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성 고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국제통화기금이 열전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얘기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몇 안 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 추세, 주요 경제국의 침체 위험 부담 상승 등 올 들어 지정학적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 발전의 근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해외 인사들은 장군한 안목을 갖춘 에너지 전환과 배치, 생산 공급 사슬 체계의 완비화, 시장 자원 우세를 통해 온건하게 전진하는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도전에 계통적으로 대응하는 인성 코드를 구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는 공업의 식량이자 국민 경제의 명맥입니다. 중동전쟁은 국제 에너지 부족 상황을 심화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적지 않은 나라들은 에너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전통적 화석 에너지의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 부담이 높기에 에너지 안전의 선수를 잘 두었는가는 각국이 외부 충격에 대처할 때 전략적 조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합니다. 해외 인사들은 중국 경제가 침착하게 외부 충격에 대할 수 있는 것은 신에너지 산업을 장기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키고 다원화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원한 안목 덕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동전쟁은 중국 에너지 전략의 전망성과 중국 5개년 계획 체계 등 장기적 전략 배치에 제도적 우세를 부각시켰습니다. 세계경제론단 에너지 창의 책임자 니콜라스 바그너 등은 글을 발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일찍 배치한 나라일수록 에너지 위기에서 근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풍부한 에너지 비축, 다원화 에너지 공급,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중국은 중동 전쟁에 따른 가격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중요한 참조 가치를 갖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대학 글로벌화와 아세안 연구소 소장인 반금영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배치는 전략적 선견 지명을 보여줬다며 에너지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통 에너지와 신에너지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연료 원가 상승의 직면에 신에너지 제품은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S&P 글로벌 교통 출행 회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37개 국가와 지역의 전기 자동차 월간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91%의 국가와 지역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보고서에서 1.4분기 중국 경제가 예기를 훨씬 초과했다며 그 주요 원인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이 눈에 띄는 발전상을 보인 동시에 관련 수출이 경제를 힘있게 진작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산업 사슬 우세와 쾌속 인도 능력으로 중국 전기자동차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안정시키는 관건적 동력으로 됐으며 중국 독생 발전 리념의 전망성과 실천적 이도 갈수록 많은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 5월 유럽 지역에서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이 처음 일본을 앞질렀고 오스트랄리아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 판매점은 고객으로 붐빕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越南 등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와 전기 오토바이가 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면 위기는 쟁정 에너지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했다며 석유가 부족한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 자동차나 태양전지 그리고 풍력발전은 각국이 중동 석유와 가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효과적 경도를 제공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주도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 주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하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0: 브라질 커피 감산, 영국 전력망 경보 등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이 보이는 사건들 배후에는 동일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일부 해역의 수온 이상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제학자와 국제기구 그리고 금융시장이 엘니뇨라는 기상용어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니뇨 현상이 글로벌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물가의 추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가져다 줄 경제적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기후 변수인 엘니뇨는 태평양 해역의 적도 중부와 동부의 해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이로 인해 전 세계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현상을 말합니다. 태평양은 지구 해양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에 종종 전 세계 날씨의 천연 중앙 에어컨으로 불립니다. 이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대기순환과 강우대가 그에 따라 변화해 각지의 날씨가 다시 재조성됩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남미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며 인도에서는 여름 계절 풍의 약화가 나타나고 동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으며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은 매번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극단적 날씨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글로벌 시대에 엘니뇨가 단순한 기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부담 요소가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에서 엘니뇨가 가져오는 충격이 이상 날씨가 발생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무역이나 국경 간 투자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통해 외부로 전파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극단적 날씨를 직접 겪지 않은 경제체에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그리고 금융시장이 엘니뇨를 거시경제 분석 구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전 세계의 많은 중요한 농산물 생산지가 엘니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중요한 커피와 설탕 수출국이고 인도와 타이는 중요한 쌀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대부분의 팜유를 공급하고 코코아는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생산합니다. 고온 또는 가뭄 그리고 폭우가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제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대종상품시장 전망보고서에서 역사 경험에 비추어 엘니뇨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우와 기온 이상으로 인해 곡물과 식물성 기름 등 농산물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시장은 엘니뇨의 발전을 미리 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조사에 응한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엘니뇨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브라질의 통화 팽창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식품 가격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가비리엘 갈리포로는 엘니뇨가 미래 통화 팽창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부담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기후는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냉방 전력이 증가하고 가뭄이 수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국가는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승시키고 통화 팽창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엘니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무역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후 현상은 전 세계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5%를 상승시킬 수 있고 또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식품 가격과 전반적 통화 팽창도 다양한 정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발전도상국 경제가 받는 영향이 더 뚜렷할 것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위험 원인인 엘니뇨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거울과도 같아 글로벌 경제와 자연 환경이 갈수록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편으로 글로벌 산업체인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곡물 생산지, 광물 자원 국가 또는 운송 경로 근처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날씨는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 세계 해운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온과 가뭄 날씨는 구리광산, 리튬광산 등 자원 채굴에 영향을 미쳐 제조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지구 온난화 배경 속에서 극단적 날씨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연구에서 미래 세계 경제가 직면할 위험 부담은 금융위기, 지정학적 갈등 등 전통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경제성장과 통화팽창 그리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각국이 기후 리스크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산업체인이 깊이 융합되고 극단적 날씨가 더 빈번해진 상황에서 엘니노를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위험 부담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미래에는 극단적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각국이 공동 직면한 장기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추석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래였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우고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통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

연변 동부과역의 운석으로 본 길림성 통합카드 지불주식유한유사와 연합으로 연결 이도백화 여객 운수 통근 카드를 출시해 여객들을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간 출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결 중심 버스역 혹은 장백산 보호개발구 종합 여객 운수 중심에서 연결 안도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카드당 10원입니다. 이 통근 카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사용 기한 제한이 없으며 양도 및 공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할인 혜택을 출시하는데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45원이고 할인가는 인당 35원이며 승합차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70원, 할인가는 55원입니다. 요에 따르면 연결 이도백화 버스 승차장은 연결 중심 버스역이고 출발 시간은 6시 30분, 8시, 9시 30분, 11시, 12시 30분. 과거 안도 풍류달 식품유한회사는 제품 자체 점검, 교제 절차와 국제시장 진입 요구 사이의 격차로 인해 일부 주문이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서 한때 주문을 받아도 수출하기 어려운 피동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기업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백산 세관에 연계해 전문적인 지도와 정책적 지원을 성의했습니다. 마침 장백산 세관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기업 우세를 강화하여 정책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문 행동을 펼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기업은 이를 계기로 안도 특색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시장 판로를 넓히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하면요, 효과는 사소하지가 않죠. 거의 모든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조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If Rain Must Fall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저피디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너무 힘듭니다. 참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이또 시기를 잘 버티고 잘 지내오면 진짜 멋진 셰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삐 돌아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움직이고 또 이동을 하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타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 했고요. 그래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또한주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천아이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면 할수록 복이 들어오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 잘 될 거야 분명히. 괜찮아, 다 지나가. 덕분에 행복해. 운이 나쁘지 않아. 아직 기회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읽기만 해도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늘 불길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많이 가져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영원히 머물 사람은 없고 내가 붙잡고 싶은 시간도 조용히 흘러간다는 것을요.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되고 함께 있는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0: 인생 뭐 별거 없더라 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결국 지나고 나면 웃으며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하루 버티는 거, 조금 웃고 조금 울고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전부고 그게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뭐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엔 별거 없더라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품 감상합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날의 물고기를 팔던 수 저게 물고기 하는 말 아야? 저 뒤로 원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 좋아할 거예? 예? 아, 우리들 이렇게 오나 왔었구만. 이야, 기레니가 아줌마에게 미지겠노. 아니, 아줌마 응원하는 게 기레니 뭐로 이 관동 들이고 운동원 들이고 뒤로 맞아 딱 뒤로 들자, 보여주게. 아줌마, 나도 하지 마왔어. 이래다가 얘 기린대에서 너다 뒷나름에 얘 아줌마는 너다 감기를 너다 쥐털이랑 덜매다 왔구만. 예? 야 그래 어떻게 했어? 저런 연세 먹더라. 아이 처음부터 대상진군을 맡았는데 아니 어떻게 아무래도 다 간판다 야 우들이 그만 두게 개뻔하겠더네. 그러지 말고야 저 대원이 어떻게 어른 좀 나를 모두 방대해서 야 박수도 세이치고 그 다음에 내 이제 구호로 부르면 야 저거 목이 터지도록 좀 구호로 야 아 그새 대원이 원래 벌써 머리 상한 게 오늘 벌써 이태한 게 그 양파 기대해서 야 앞으로 좀 떠나 그래 박수 세이치고 야 예예예 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여기 나와서 그럽니까? 예. 예,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저 어머니 여러분들 조용하세요. 지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우리 응원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겠다는데, 우리 다 같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겠죠? 할머니 나와주세요. 야, 어떻게 맥주님이, 저는 응원대들이 이렇게 바꿔야 어떻게 우리 김팀 응원합니까? 그럼 우리 세기팀들, 그래, 뭐, 이기. 아이고, 이게 내 무슨 젊은이 앞에 나와서 이게 오마스 된지 모르겠다, 이거. 내 안나서 뽀로 기계 하다가 저기서 뽀로 타는데 이거 홍구 입은 우리 선장님께서 내가 너무 기쁜지 내일에 나왔는데 어찌겠어. 그것도 오마스 계속 하고 그저 양해라고 듣더냐? 야? 아이고, 내 손 놓친 게 무슨 잘하기는 잘하겠어. 그저 찌레찌레 한 거 운영지죠. 야.

아니 지나지만 야, 그 아만 그렇게 나가 와이프 집 왔는데 아 나도 그 거기만 한번 부르고 와야 된고. 예? 야, 아줌마에서 아 가수다 내 지금 무슨 당가인데 내 이게 자비 오락하니 그래서 은나라 노래 들어서 무슨 노래 들어서 개또 먹수 예? 하나도 가수 아빠에 요거 내년 모두 그 아가한테 박수해 기승이 내놔 아빠 박수 Oh, oh, oh, oh.

지금은 모든 관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망설이지 말고 끊어라고 합니다. 화나는 게 아니라 지치면 끊어야 합니다. 말이 불분명해서 혼란스럽다면 끊으세요. 여러 번 말해도 안 바뀌면 역시 끊어야 합니다. 당신 아픔을 모른다면 끊으세요. 같이 있어도 공허하다면 또한 이용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끊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가끔 부부 사이라는 게 정말 가까우면 무천, 멀리 느껴지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가끔은 뭐 네,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뭐 내가 먼저 사과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침묵으로 보낼 때가 참 많은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상처 준 날들 미안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 마음을 묻지않고 내 하루만 힘들다 말해 미안하다. 당연한 뜻 곁에 두고 고마움을 잊고 살아서 미안합니다. 버텨주는 당신 뒤에 숨어 강한 척만 해서 미안합니다. 웃어줄 때보다 침묵이 길었던 날들 미안합니다. 사랑은 말 안 해도 안다며 표현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 서로서로에게 여보 미안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7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주 먹으면 네, 아래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호두를 자주 먹으면 치매가 예방되고 도라지를 자주 먹으면 폐가 건강하고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간이 튼튼하고 요구르트를 자주 먹으면 장이 편안하고 멸치를 자주 먹으면 뼈가 강해지고 복숭아를 자주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요. 김치를 자주 먹으면 비장이 건강하고 호박을 자주 먹으면 위가 편안하고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심장이 튼튼하고 계란을 자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블루베리를 자주 먹으면 눈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죠.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네, 놀고는 싶은데 제대로 놀기에는 조금 마음이 또 내려앉고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 때는 잡념을 버리고 노는 것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은 더 좋은 효과를 나에게 가져올 테니까요. 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도 저도 안 되고 어중간할 거라면 차라리 확실하게 놀든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리로는 잘 아는데 참 그게 안 되죠. 네, 기회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도 좋지만 너무 긴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짧게 놀더라도 놀 땐 시원하게 편안하게 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혜연 가수의 괜찮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요, 단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상대를 배려해줘서 손해를 볼게 없다면 배려해주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단정을 지으면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를 혹시 잃지는 않으셨나요? 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를 굳이 꼭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통쾌해 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랍니다. 네, 류철석 가수의 노래 상봉 듣겠습니다.

작품 캐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조지 푸헬러의 캐치 2.2는 영어로 쓰인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자 블랙 코미디 중 하나입니다. 네, 1961년 출판된 평범하지 않는 이 소설에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불쾌하다면서도 교활한 공군 규정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네, 이 소설의 제목 캐치 2.2는 정신 이상일 수 없습니다. 네, 캐치 2.2는 문맥상 단서나 경고 없이 갑자기 미래나 과거로 건너갑니다. 전쟁의 혼돈을 모방한 이런 장치는 독자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편 폭격기 비행대의 익살스러운 행동들로 이 소설은 배꼽 빠지게 우스운 희극이 되지만 상황은 비극으로 변합니다. 네, 블랙 코미디의 대가인 헬러는 진실을 무심한 듯 서서히 드러냅니다. 마침내 웃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실제로는 치명적이게 심각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헬러 캐치 2.2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환의 팽배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다룬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 반체제 반문화 운동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화 가수의 새로운 길 듣겠습니다.

네, 운전을 할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작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뱉은 말들은 내가 주워 듣습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면 담배처럼 끊기가 쉽지 않아서 욕을 달고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일시적인 분노와 화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

커녕 네, 도리어 일이 악화되는 거죠. 때로는 내 분노를 숨기고 웃어넘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네, 일시적인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내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진정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휘영 가수의 노래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은 원래 모든 문제의 기존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해준 것과 서운한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들 대부분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또한 계속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의 기억으로 한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 관계는 뭐 이기고 지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계절 같은 남자.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어째서 어두운 물속에 사는 속도가 빠른 고기들은 자주색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대개 자주색 줄무늬와 반점이 있는 것일까? 물론 돌고래는 실제로 금빛이니까 초록빛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몹시 배가 고파서 먹이를 먹을 때는 다랑어처럼 옆구리 배에 자주색 줄무늬

무늬가 생긴다. 그것은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날이 어두워지기 직전에 그들은 잔잔한 바다 위에 작은 섬처럼 부풀어 다니는 해초 더미 옆을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바다가 누런 담요 밑에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짧은 낚싯줄에 돌고래 한 마리가 물렸다. 그놈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면서 처음으로 로인의 눈에 띄었다. 저녁 노을을 받으며 진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몸을 뒤틀리면서 공중으로 람폭하게 날아오르며 퍼덕거렸다. 공포에 질린 돌고래는 몇 번이고 울어 뛰어오르는 것이었다. 로이는 뱃머리로 다시 다가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오른손과 팔로는 커다란 줄을 잡고 왼손으로 돌고래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줄을 조금씩 끌어당길 때마다 왼쪽 맨발로 밟아가며 줄을 끌어당겼다. 돌고래는 뱃머리까지 끌려오자 필사적으로 마구 날뛰었다. 로이는 뱃머리 위로 몸을 내밀고 그 보랏빛 반점이 반들반들 빛나는 금빛 고기를 뱃머리로 번쩍 들어올렸다. 낚시에 급작스럽게 물린 턱은 경련을 일으키며 줄을 끊으려 했다. 고기는 그 길고 널찍한 몸뚱이와 꼬리와 머리를 힘차게 뱃바닥에 마구 부딪히고 있었다. 이윽고 로인이 그 반짝거리는 금빛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치자 돌고래는 부르르 떨다가 움직이지 않았다. 로인은 돌고래에게서 낚싯바늘을 빼내고 미끼를 다시 달아서 뱃전 너머로 줄을 던졌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배 뒤쪽으로 돌아와서 왼손을 씻고 바지에다 물기를 닦았다. 그 다음 오른손에 잡았던 무건줄을 왼손으로 옮겨지고 오른손을 물속에 담그고 씻으며 바닷속으로 지고 있는 낙조와 비스듬히 기울어져 들어간 굵은 낚싯줄을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은 아직까지 하나도 지치지 않았는걸. 로이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손에 부딪히는 물살의 힘은 전보다는 분명히 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제 노 두 개를 모두 뱃전에 메어 놓아야겠군. 밤이 되면 놈도 속도가 좀 줄겠지. 가장 다루기 힘든 법이니까. 로이는 손을 바람에 말리고서 줄을 다시 잡고 들수록 몸을 편안한 자세로 하면서 뱃전에 몸을 기대어 젖히듯이 앉았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녀석이 배를 끌고 나아가는 힘이 많이, 아니 배 이상 될 것이다. 차차 요령이 생겨나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무튼 이 정도면 된다. 어떻게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마련이거든. 또 중요한 것은 저놈은 미끼를 물고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단 말이야. 몸집이 그만하니 먹기도 많이 먹어야 할 텐데 말이야. 나는 다랑어 한 마리를 고스란히 다 먹었거든. 내일도 돌고래를 먹어야지. 로이는 돌고래를 도라또라고 불렀다. 내장을 빼내고 손질하면서 좀 먹어두어야 할 것 같군. 물론 다랑어보다는 좀 먹기 힘들 거야. 그렇지만 어디 세상에 쉬운 일이 있는가? 이놈아, 기분이 어떠냐?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난 기운이 난다. 왼손도 좋아졌고 하룻밤과 낮 동안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전국 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오염 예방 퇴치 난관 돌파전을 결연히 잘 치르자. 2018년 5월 18일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나는 중점을 추진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취약점을 보강하는 사업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특히는 중대 위험의 방지와 해소, 빈곤 퇴치 정밀화, 오염 예방 퇴치 등 난관 돌파전을 결연히 잘 치름으로써 초여 사회의 전면적 실현이 인민의 인정을 받고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세 병력을 한데 모아 보다 효과적인 정책 조치를 강구해 이 난관 돌파전을 잘 치러내야 합니다. 첫째, 생태 문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차기에 생태 환경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태 가치관념을 준칙으로 하는 생태 문화 체계, 산업 생태화와 생태 산업화를 주체로 하는 생태 경제 체계, 생태 환경의 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목표 책임 체계, 정비 체계와 정비 능력의 현대화를 보장으로 하는 생태 문명 제도 체계, 생태계의 선순환과 환경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통제를 중점으로 하는 생태 안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질과 효과성이 뚜렷하게 향상되도록 하며 2035년에 이르러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공간 구도, 산업 구조, 생산 방식, 생활 방식이 총체적으로 형성되고 생태 환경의 질이 근본적으로 호전되며 생태 환경 분야에서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목표가 기본적으로 실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생태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물질 문명, 정치 문명, 정신 문명, 사회 문명, 생태 문명이 전면적으로 향상되고 녹색 발전 방식과 생활 방식이 전면적으로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며 생태 환경 분야에서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녹색은 생명의 상징이고 대자연의 바탕색이며 더욱이는 아름다운 삶의 기반이고 인민 대중의 소망입니다. 녹색 발전은 새로운 발전 리념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혁신적 발전, 조화적 발전, 개방적 발전, 공유적 발전과 서로 보완 촉진하고 서로 작용하는 전방위적인 변혁이며 질적 수준이 높은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녹색 발전의 목적은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모하고 대량으로 방출하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개변시켜 자원, 생산, 소비 등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가 조화롭게 통일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녹색 발전 방식을 서둘러 형성시키는 것은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오염물의 방출을 원천적으로 크게 줄여야만이 생태 환경의 질이 뚜렷하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조정하고 구도를 최적화하며 산업을 강화하고 전반적 고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경제 구조와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면 경제 성장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오염물 방출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중대한 경제정책과 산업구도에 대해 환경경향평가를 진행해 국토공간의 개발구도를 최적화하고 지역류역의 산업구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먼저 끝내고 마음 놓고 놀아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숙제 분량도 많지 않고 어려운 문제도 거의 없었으니 충분히 낮곁 안에 다 마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카는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책을 들었다 놨다 하며 느린들이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잠시 문제를 보다가도 장난감을 꺼내 갖고 놀고 창밖 풍경을 내다보며 딴 생각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몇 번씩 독촉해도 조카는 숙제를 미루기만 하며 소중한 낮곁의 시간을 모두 흘러보냈습니다. 더 늦게 하면 밖에 나가 놀 시간이 전혀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아서야 조카는 겨우 허둥대며 문제풀이를 시작했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두머이 들이올 무렵이 돼서야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는 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며 입을 삐죽 내밀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낮곁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질질 끌어놓으니 놀지도 못한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낮곁입니다. 낮곁의 뜻은 한낮에서부터 저물기전까지의 앞절반, 즉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 밝은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해가 아직 높게 떠 정신이 맑고 일을 처리하기 여유로운 낮 구간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미루고 낮곁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조카를 보며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학생 때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눈앞에는 숙제가 놓여있고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으려니 창밖의 밝은 햇살이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뒤로 미루고 낮곁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낮곁이 지나 해가 어둑해지고 그제서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허둥대며 숙제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직장에 다니는 지금도 그 어릴 적 습관이 가끔 고개를 듭니다. 마감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딴짓만 하다가 낮곁이 모두 지나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부랴부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어릴 적 미루던 습관이 커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낮곁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할 일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의 밝은 시간을 섬세하게 구분해 담은 낮곁은 선조들의 자연 관찰이 담긴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아이들의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본인의 할 일을 정리할 때 오늘 배운 낮곁을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융합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편리해짐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격차를 넘어 고개 숙인 노인이 됐는데 관련 건강 위험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노인들이 정보를 얻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과 목뼈 등 부위를 손상시키고 생활 리듬을 방해하며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각 가정이 직면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자녀와 가족은 노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노인들이 야외 활동, 사회구역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 서예, 신체 단련 등 취미를 기르는 것을 격려해 오프라인 생활을 풍부히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은 노인의 휴대폰 설정을 도와 일부 필요하지 않는 알림 기능을 끄고 일부 바람직하지 않는 정보를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위 경향이 있으면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시청을 피해야 합니다. 20-20-20 법칙을 준수할 수 있는데 20분 동안 전자스크린을 사용한 후 20m 밖을 20초 이상 내다보아 눈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화면의 밝기는 주변 조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단 시력 저하, 눈 통증, 시력 변형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노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선택하고 등을 받쳐줘야 하며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계속 고개를 숙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휴대폰을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의사들조차도 당뇨 환자한테 마음 놓고 먹으라고 말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의외로 자주 언급되는 식품이 바로 치즈입니다. 네, 치즈는 달지 않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크게 상승합니다. 치즈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은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열량이 단백질과 지방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치즈 자체만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당뇨 관리 식단에서도 치즈가 자주 활용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속도가 탄수화물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함께 섭취하면 음식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이나 과일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때 치즈를 함께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근육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중요한 조직인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는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 중의 하나입니다. 네, 그럼 어떤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치즈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공 치즈나 치즈 소스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 식단에서는 자연 치즈가 더 적합합니다.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리코타 치즈 같은 제품이 비교적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지나치게 짠 치즈는 나트륨 섭취를 높일 수 있으므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치즈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즈는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에 하루 한두 장 정도의 적당한 양이 권장됩니다. 총적으로 치즈는 당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품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식단 균형입니다. 치즈는 그 식단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소금물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과 탈모 문제가 개선될까요? 네,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비듬, 머리카락의 기름기, 탈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 머리를 어떻게 감으면 비듬을 제거하고 기름기를 제거하며 탈모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소셜 플랫폼에서는 항상 많은 네티즌들이 소금물로 머리를 감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듬의 원인은 두피 발진, 건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비듬은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 발생하며 말라 세균이 주범입니다. 말라 세균은 성장하기 위해 유지가 필요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는 특정 약물이 필요하며 소금물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유지 제거의 원리는 계면 활성제의 작용을 통해 유지가 물에 더잘 溶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계면 활성제가 아니므로 유지 제거 기능이 없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호르몬, 스트레스,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금물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금물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없습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높으면 오히려 표피 손상과 모낭 손상을 일으켜 탈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금물로 머리를 감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0: 오늘은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5월 스마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홍수방지 대비와 하장제 등 사업을 감독 검사했습니다. 연길 바비큐 미식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귀빈들은 우리시 상업문화관광자원을 시찰했습니다. 북산 홍군소학교 횃불을 잇는 노병사 홍색선전 강연 사업실이 설립됐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9일 초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홍수방지 대비와 하장제 등 사업을 감독 검사했습니다. 왕길보는 습근평 총서기의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사업에 관한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리념을 견지하며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와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어 홍수 방지 대비와 하장제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인민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먼저 연지파와 소연지파가 합류하는 지점을 찾아 하천관리와 재방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하장제 추진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하장제 사업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홍수기 하천 순찰을 더욱 강화하며 하천 퇴적물을 제때에 정비해 물길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수리 기반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지질재해 발생 위험 지역에서 왕길보는 위험 구역의 지형과 지질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감측 조기 경보, 당직 근무, 응급 대응 준비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질재해 감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전담 인원의 순찰 및 당직 근무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위험 지역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 경고 표지와 방호 시설을 과학적으로 설치해 안전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연하 저수지에서 왕길보는 수위와 저수 용량, 저수 현황, 일상 관리와 유지 보수 상황 등을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저수지 안전관리 책임을 철저히 시행하고 재방순찰과 위험요소 점검을 상시화하며 수위와 저수량 변화를 정확하게 감측하고 응급대응 예비안을 더욱 보완해 저수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시 급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최근 강우가 집중되면서 홍수 방지 형세가 매우 엄중합니다. 전시는 안일한 생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버리고 최저선 사고와 극한 사고를 확고히 수립하며 예방이 구조보다 중요하다는 리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을 단계별로 철저히 이행하고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조치로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예보와 경보를 강화하고 강우 상황, 수위 상황, 홍수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며 회의 및 분석을 강화하여 예보 정보를 신속히 발표함으로써 경보와 예방 준비를 모두 앞당겨야 합니다. 또 하천과 저수지 재방에 대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질재해 위험 지역과 도시 향촌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을 종점 관리해 각종 위험 요인을 초기 단계에서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가 관광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와 수위 변화에 따라 관광지 폐쇄와 운영 중단, 출입 제한, 대피 조치를 과감히 시행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 대응 준비를 강화하고 예비안을 더욱 세분화하며 홍수 방지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응급 구조대의 실전 훈련을 강화해 필요할 때 즉시 투입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책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24시간 당직 및 지도 간부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며 정보 보고 체계를 원활히 운영해 홍수 관련 지시가 신속히 전달되고 돌발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 지도 일꾼들인 장준걸, 해문파가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7월 10일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길 바비큐 미식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귀빈들은 우리시 상업문화관광자원을 시찰하며 식품산업과 다국 간 무역, 민속문화관광 발전 현황을 둘러보았습니다. 귀빈들은 서시장과 커시안 생물, 금강산 식품을 찾아 조선족 특색식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브랜드 구축, 생물의약산업 발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RCP

0: 피 변경 다국적 수출입 센터를 방문해 우리 시가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적 수출입 산업을 발전시키며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길에 머무는 기간 귀빈들은 또 연길 공경박물관과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고지질 문화의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하며 연길의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번 중화 미식회 2026 중국 연길 바비큐 미식 축제는 연길의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정부 기업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상업과 식품, 문화 관광 산업의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우수 대상이 연길에 정착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전민족 항일전쟁 발발 89주년을 맞아 로병사 할아버지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커서 할아버지들처럼 조국에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횃불을 잇는 로병사 홍색 선전 강연 사업실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학교는 공훈 로병사 6명에게 홍색 교회 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 교회 지도원으로 공식 위촉했습니다. 활동에 참가한 교원과 학생들은 모두 함께 공산주의 아동단 단가를 불렀으며 학생들은 직접 만든 축하 카드와 애국을 주제로 한 수공예 작품을 로병사들에게 전달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북산소학교 1학년 7반 담임교원 량염령은 살아있는 홍색 교육은 교과서보다 더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애국의 씨앗을 심어 로병사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횃불을 잇는 로병사 홍색 선전 강연 사업실은 앞으로도 로병사 전문 선전 강연과 홍색 현장 체험, 홍색 주제 학급 활동, 애국주의 역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영웅들의 이야기를 학교에 전하고 혁명 정신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0: 7월 8일 의란진 중심위생원은 시중의병원 뇌병과 전문가팀을 초청해 기층으로 내려가 무료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의료봉사로 농촌 군중들의 마지막 1km를 열었습니다. 무료 진료 현장에서 뇌병과 전문가들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군중들에게 1대1 진료와 질환 선별 검사, 건강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또 환자의 체질과 병력에 맞춰 표준화된 약물 치료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별 재활 지도를 제공해 두통과 어지럼증, 불면증, 사지저림,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고민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뇌혈관 질환 예방과 일상 건강관리, 올바른 식습관 등에 대한 건강 상식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예방 중심, 과학적 치료에 건강관리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신경계 만성 질환은 중장년층에게 흔한 질병입니다. 그동안 농촌 주민들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 시내를 여러 차례 오가야 했고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퇴원 후 재활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전문 지도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중 수요에 맞춘 주민이 주문하면 전문가가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에서는 전문의 진찰료도 전액 면제돼 기층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의료봉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 부원장 김용빈은 앞으로도 의료 공동체 협력을 바탕으로 시급 전문가 초청 진료와 무료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료 만족도와 행복감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했습니다.
1: 일전 시서류관에서 김희관 선생의 귀중한 기록 자료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와 옛 사진 등 민속 기록과 홍색 기록을 포함해 모두 956건입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김희관 선생은 이번이 네 번째 서류 자료 기증으로 연변의 민족 민속 자료와 당및 국가 지도자들의 연변 시찰 기록 영상, 연변 지방 역사 문헌을 비롯한 다양한 귀중한 서류 자료를 기증했습니다. 이는 서류관의 소장 자료를 크게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 보존과 정책 자문, 문화 전승, 연변 홍보를 위한 소중한 1차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시서류관 부관장 리원일은 김희관 선생의 아낌없는 기증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8일 첫 기증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문서 자료와 민속 문헌, 영상 사진첩 등 귀중한 서류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 자료들은 연변의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라고 하면서

0: 말하면서 앞으로도 소중히 보관하고 서류의 가치를 더욱 깊이 발굴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 귀중한 기억들을 오래도록 전해가겠다고 했습니다.
1: 아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서 C급 노동지 조직회 도시발전 참관. 일전 우리 시는 7일 경축 발전 체험 초심 되새기기를 주제로 C급 노동지를 조직해 참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지들은 시 서류관을 찾아 서류 디지털 관리 현황을 둘러보고 공항경제개발구 과학기술혁신대상 현장을 참관하며 신흥산업 발전 상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뜨거운 장백 연변 출신 항일련군 군장 5인의 발자 취전실을 관람하며 홍색 교육을 통해 초심을 되새기고 도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홍색 주제 현장 학습으로 항일 전쟁 정신 계승. 그늘 연변대학 문학원은 연변인민 출판사와 함께 재학사생, 삼일군, 연신소학교 부분적 학생들을 조직해 큰 손, 작은 손 맞잡고 홍색 마음 영원히 당을 따르자 홍색 주제 현장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변 박물관 피 흘려 함께 싸우며 공동으로 적에 맞서 특별전과 동북항일련군 역사 전문 강조를 통해 혁명 선열들의 굳은 신념과 불굴의 투쟁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시 장애인연합회 기능 양성을 일전 시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공 제작 양성반을 개최해 석고 방향제 제작 기술을 강의했습니다. 리과 실습을 병행한 이번 교육은 장애인들이 기술을 익혀 안정적인 취업과 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연결 중위병원 다차원 중위치료로 외국인 환자 목디스크 통증 개선. 그늘 시중위병원 국가중위약봉사수출기지 전통진료센터는 자체 개발한 다차원 중위종합재활치료를 통해 러시아 환자의 6개월간 지속된 목디스크 극심한 통증을 성공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수술이나 내복약 없이 치료 효과를 거두어 환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척추질환 치료 분야에서 중의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명정 연결 도시간 버스 교통카드 통근요금 3원으로 인하. 일전 명정 연결 도시간 버스 교통카드 통근요금 할인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버스카드 편도요금이 기존 6원에서 3원으로 인하돼 교통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승차권은 기존과 같이 6원이 유지되며 선로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운행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방희은이 인사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리지연입니다.
0: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0: 있다. 사람들이 천원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곤 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요.
1: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속성 말입니다.
2: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질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0: 네, 영국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 있겠지요.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들께 주어진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1: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친구들, 과학이 딱딱하고 어려운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만나는 과학은 즐거운 친구이고 재미나는 놀이입니다.
1: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증명해 봅니다. 친구들은 과학과 한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0: 네, 책으로만 보는 과학과는 멀리하고 생생한 과학의 현장을 찾아서 출발할까요?
2: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각가지 호기심을 단번에 해결합니다.

0: 궁금한 거 있어요.
1: 뭔데요?
2: 무엇 때문에 상한 과일은 검게 변할까요?
0: 아, 맞아요. 사과는 상하지 않았지만 껍질을 깎아두면 검게 변하잖아요. 선생님, 왜서 그렇습니까?
3: 네, 이것은 상한 과일의 表皮와 그 내부의 보호벽 작용을 하는 방막이 파열돼서 산소가 과일 내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과일 속의 화학물질과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과일 속의 화학물질은 산화되면 검은 색깔을 띈답니다. 때문에 상한 부위는 검은색을 띠는 거랍니다. 과일이 검은색을 띠는 것을 방지하려면 과일을 레몬산에 담갔다 두면 레몬산이 산소와 쉽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시킬 수 있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3: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 함께 알아볼까요?
2: 사람의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이 잘 움직이도록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말합니다.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양소는 어떤 일을 할까요?
0: 그리고 어디에 들어있는 걸까요?
3: 네,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영양소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에너지를 내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끼면 모를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집니다.
0: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 당연히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내고 새살을 만들고 눈을 밝혀주고 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2: 그렇다면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에너지를 쉽게 내주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쌀이나 버리, 감자, 밀 같은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주로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면 1g당
3: 네, 4칼로리의 에너지를 낼수 있겠지요. 소화가 잘 되어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주고 저장하기도 쉬운 편이랍니다.
2: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쌀, 유럽의 밀, 아프리카의 카사바 같은 탄수화물이 주식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탄수화물에는 포도당, 과당, 설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뇌와 피속적 혈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포도당이 대표적이랍니다.
3: 네, 그래요. 단백질 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겠지요. 에너지량은 많은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1g당 4칼로리입니다.

0: 싱글을 신비로움을 불어주는 동물 세계에 함께할까요? 돌고래의 뛰어난 학습 능력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멋진 고개를 보여주는 것을 많이 보셨겠지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을 하고 또 어떻게 학습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수족관에서 멋진 고개를 보여주는 돌고래류는 포획대에서 3개월 정도의 훈련으로 쇼에 있을 만큼 종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 익힌 기회를 자신들의 놀이에 포함시켜 즐긴다고 합니다. 돌고래의 언어를 발음 기호로 바꾸면 약 700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종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 연구원들은 해안에 몰려드는 청백 돌고래들이 서로 교환하는 1700여 종의 소리를 녹음해 분석한 결과 독특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 연구원은 이런 소리 기환이 돌고래의 소리 학습 능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소리 학습은 언어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 네, 필요 조건이겠죠. 돌고래의 소리 교환 능력은 원기인들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앵무새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겠지만 청백 돌고래가 인간 이외의 포유류로 유일하게 소리를 배워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2: 돌고래의 뛰어난 지능을 함께 알아볼까요?
0: 네, 돌고래는 바다의 지성인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스위스의 동물학자 포르트만이 동물의 다양한 기능이나 생리적 과정을 주관하는 뇌 각 부분을 연구해서 돌고래의 지능이 인간에 육박하다는 이 사실을 밝혀낸 것도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2: 그의 지능지수표에 따르면 돌고래는 190으로 인간의 215에 아주 근접해 있으며 코끼리가 150으로 3등, 동물 중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원숭이는 63으로 겨우 4등이었습니다. 돌고래의 역할 분담. 돌고래 무리는 제각각 역할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두머리형인 돌고래 한 마리가 무리를 좌우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힘을 가진 두 마리의 수컷이 공동으로 무리를 이끌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신비한 동물 세계 나라에서 우리 지식의 망원경을 통해서 재미나는 새로운 지식들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0: 제외하면 중국의 유인 잠수 사업이 없던 데로부터 있게 되었고 보다 더 강하게 된 것은 곧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신흥의 거국 체제를 보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인이 괄목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 분투자호 과학연구진을 만나 그들의 업무 상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1: 시청자 여러분, 맘메트야 바다는 세계는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2: 이는 2020년 11월 10일 오전 8시 12분 유인 잠수정 분투자호의 잠수원이 실시간으로 전송한 소리입니다. 이때 이들은 해평면 이하 만 909m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바다 밑 소리와 화면을 실시간으로 해면으로 수송하는 장치가 바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자주적인 혁신을 통해 만들어낸 완전한 지식 재산권을 소유한 신기한 설비입니다. 저는 대련 해사대학 막스주의 학원 교사 공조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하고 과학적인 세계관과 방법론을 운용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신시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이론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실천을 더욱 잘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분투자호의 이 신기한 설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과학원 성각연구소에 가서 분투자호 성각설비 연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3: 봉선생님, 전망 음파 탐지기가 탐지한 동영상입니다.
2: 설비가 얼마나 먼 곳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까?
3: 90도 각도 내 100m 범위가 넘는 곳의 장애물 상황을 모두 탐지합니다.
2: 이것이 우리가 탐지한 장애물입니까?
3: 그렇죠.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수원들은 이 거리에 따라 방향을 바꾸거나 제동을 거는 등 방법으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2: 조국의 유인 잠수정의 귀와 논이 더욱 밝도록 하고 또 정확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학원 성각연구소의 류염료, 광위진 등은 10여 년의 게으름 없는 노력을 거쳐 끝내 세계 선진 수준의 소중 음향 통신 설비를 연구 개발해냈습니다. 교룡호, 심해용사호와 분투자호는 우리나라 세 종류의 잠수정으로 모두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디지털식 소중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연구 제소는 신형 거국 체제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분투자호는 2016년에 립건해 2021년에 순조롭게 검증을 마쳤습니다. 5년 남짓한 동안 중국과학원, 중국선박중공그룹 등 33개 과학연구원과 대학, 60여 개 기업의 근 1000명에 달하는 과학연구사들이 우리 당이 이론 혁신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속에서 유인 구실, 부력 재료, 스마트 통제, 리튬 리온 배터리 등 일련의 돌파를 가져옴으로써 국산화가 96.5%로 한층 더 올라섰으며 우리나라는 유인 잠수정 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3: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분투자호 전개심 유인 잠수정 부총 건조사이며 중국과학원 성학연구소 고급 공정사인 류염료와 대련 해사대학 사상정책과 교사 공조화를 평화그림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3: 여벼가 종사하는 이 학과는 유인 잠수정의 성각 시스템 연구 개발 건조 사용인데 먼저 유인 잠수정에서 성각 시스템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0: 유인 잠수정의 성각 시스템은 수중 음향 통신, 위치 확정, 정밀 탐지를 실현하는 잠수정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새 유인 잠수정은 꼭 세 사람과 같습니다. 모두 눈, 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잠수정의 탐측 시스템을 눈이라고 한다면

0: 입과 귀는 바로 우리 잠수정의 아주 중요한 수중 음향 통신 시스템일 것입니다.
1: 여변은 발공부이지만 사실 요인 잠수정 분야에서는 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핵무로부터 심해 용사포를 거쳐 분투자호까지 모두 연구개발팀의 주요한 성원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심해에서 받는 압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변은 특별히 우리에게 교룡호가 7,000m 심해에서 시험할 때의 기념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떤 특수한 기념품인지 설명해 주세요.
0: 이것은 포말 조각인데 여러분들은 원래의 형태를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어떤 형태였냐 하면 이만큼 했습니다.
1: 원래의 크기가 이만큼 했다는 말씀이죠?
0: 네, 그런데 왜 작아졌냐 하면 우리가 교령호에서 시험할 때 이것을 교령호에 걸어놓았습니다. 잠수정이 7,000m 바다밑까지 잠수했을 때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형태가 변했는데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1: 7,000호 팀원들의 일부 서명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입니까? 이를테면 음성제어 기술이 세계 어느 수준인지요?
0: 우리 성악 시스템은 분투자호에서 이미 완전한 국산화를 실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인 잠수정 연구 제조 초기인 2002년에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한 장의 백지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우리는 세계 인류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성악 시스템은 전에 말씀드린 수중 음향 통신처럼 그때 외국에서는 우리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구 개발을 강요한 셈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잠수정은 우리보다 더 일찍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신은 아날로그 수중 음향 통신에 의존합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면 전화와 유사합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편리하기는 하지만 효율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잠수기의 상태를 보고하려 할 때 지금 잠수정의 높이가 얼마이고 깊이가 얼마이며 산소 농도가 얼마이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자상히 보고합니다. 이런 정보를 보고하려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잠수원의 수중 작업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꼭 정확하지 않고 시효성도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디지털 음성 통신은 위체처럼 금방 전송되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 우리의 자주적인 혁신입니까?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2: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금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성 코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국제통화기금이 일전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얘기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하향화, 시장 자원 우세를 통해 온건하게 전진하는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도전에 계통적으로 대응하는 인성 코드를 구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는 공업의 식량이자 했습니다. 중동전쟁은 중국 에너지 전략의 전망성과 중국 5개년 계획체계 등 장기적 전략 배치에 제도적 우세를 부각시켰습니다. 세계경제론단 에너지 창의 책임자 니콜라스 바그너 등은 글을 발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일찍 배치한 나라일수록 에너지 위기에서 근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풍부한 에너지 비축, 다원화 에너지 공급,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중국은 중동 전쟁에 따른 가격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중요한 참조 가치를 갖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대학 글로벌화와 아세안 연구소 소장인 반금영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배치는 전략적 선견 지명을 보여줬다며 에너지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통 에너지와 신에너지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연료 원가 상승의 측면에 신에너지 제품은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S&P 글로벌 교통 출행도 능력으로 중국 전기자동차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안정시키는 관건적 역량으로 됐으며 중국 녹색 발전 이념의 전망성과 실천적 이도 갈수록 많은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 5월 유럽 지역에서 중동 석유와 가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효과적 경도를 제공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수도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 주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작은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초점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0: 브라질 커피 감산, 영국 전력망 경

보도 등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이 보이는 사건들 배후에는 동일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일부 해역의 수온 이상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제학자와 국제기구 그리고 금융시장이 엘니뇨라는 기상용어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니뇨 현상이 글로벌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물가의 추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가져다 줄 경제적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기후 변수인 엘니뇨는 태평양 해역의 적도 중부와 동부의 해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이로 인해 전 세계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현상을 말합니다. 태평양은 지구 해양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에 종종 전 세계 날씨의 천연 중앙 에어컨으로 불립니다. 이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대기 순환과 강우대가 그에 따라 변화해 각지의 날씨가 다시 재조성됩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남미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며 인도에서는 여름 계절 풍의 약화가 나타나고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으며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은 매번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극단적 날씨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글로벌 시대에 엘니뇨가 단순한 기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부담 요소가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에서 엘니뇨가 가져오는 충격이 이상 날씨가 발생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무역이나 국경 간 투자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통해 외부로 전파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극단적 날씨를 직접 겪지 않은 경제체에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그리고 금융시장이 엘니뇨를 거시경제 분석구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후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전 세계의 많은 중요한 농산물 생산지가 엘니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중요한 커피와 설탕 수출국이고 인도와 타이는 중요한 쌀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대부분의 팜유를 공급하고 코코아는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생산합니다. 고온 또는 가뭄 그리고 폭우가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제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대종상품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역사 경험에 비추어 엘니뇨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우와 기온 이상으로 인해 곡물과 식물성 기름 등 농산물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시장은 엘니뇨의 발전을 미리 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조사에 응한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엘니뇨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브라질의 통화 팽창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식품 가격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가비리엘 갈리포로는 엘니뇨가 미래 통화 팽창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부담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기후는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냉방 전력이 증가하고 가뭄이 수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국가는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승시키고 통화 팽창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엘니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무역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후 현상은 전 세계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5%를 상승시킬 수 있고 또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식품 가격과 전반적 통화 팽창도 다양한 정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발전 도상국 경제가 받는 영향이 더 뚜렷할 것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위험 원인인 엘니뇨를 대비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거울과도 같아 글로벌 경제와 자연 환경이 갈수록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면으로 글로벌 산업체인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곡물 생산지, 광물 자원 국가 또는 운송 경로 근처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날씨는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 세계 해운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온과 가뭄 날씨는 구리광산, 리튬광산 등 자원 채굴에 영향을 미쳐 제조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지구 온난화 배경 속에서 극단적 날씨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연구에서 미래 세계 경제가 직면할 위험 부담은 금융위기, 지정학적 갈등 등 전통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도 경제 성장과 통화 팽창 그리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각국이 기후 리스크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산업체인이 깊이 융합되고 극단적 날씨가 더 빈번해진 상황에서 엘니뇨를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위험 부담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미래에는 극단적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각국이 공동 직면한 장기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0: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0: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0: 장차
1: 뽑아줄 수 있는 산수를 방출합니다.
0: 항구의 림지는 항구의 무림지보다 20%를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항구의 방통들은 대규모의 비옥한 포즈를 풍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섭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애청이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죠.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798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필요하신 분들은 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법 자가수의 작은 꽃 한 송입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너와 나 마음 합쳐 손에 손잡고 너와 나 마음 합쳐 손에 손잡고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작은 꽃 한 송이 고이 가꿨네 작은 꽃 한 송이 고이 가꿨네 세상의 꽃들이 많고 많지만 세상의 꽃들이 많고 많지만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 바뀌어도 해가 지고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후렴구 한번 반복됩니다. 아아 작은 꽃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네,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가 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들이 많고 많지만 알만하죠. 자, 그리고 또 후렴구 부분 봅니다. 아, 작은 꽃 한, 한 올라갑니다. 작은 꽃 한 들립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역시 우리 아니고 우리 사랑 올라갑니다. 자꾸 같은 음에 가는 분들 많습니다. 꼭 명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0: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0: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가 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과 연길융합의 재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은 꽃 한 송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 9번, 7931 9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7939319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전국 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오염예방퇴치난관 돌파전을 결연히 잘 치르자 2018년 5월 18일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나는 중점을 추진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취약점을 보강하는 사업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특히는 중대 위험의 방지와 해소, 빈곤 퇴치 정밀화, 오염 예방 퇴치 등 난관 돌파전을 결연히 잘 치름으로써 초여사회의 전면적 실현이 인민의 인정을 받고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세 병력을 한데 모아 보다 효과적인 정책 조치를 강구해 이 난관 돌파전을 잘 치러내야 합니다. 첫째, 생태문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차기에 생태환경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태가치관념을 준칙으로 하는 생태문화체계, 산업생태화와 생태산업화를 주체로 하는 생태경제체계, 생태환경의 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목표책임체계, 정비체계와 정비능력의 현대화를 보장으로 하는 생태문명제도체계, 생태계의 선순환과 환경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통제를 중점으로 하는 생태안전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생태문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질과 효과성이 뚜렷하게 향상되도록 하며 2035년에 이르러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공간 구도, 산업 구조, 생산 방식, 생활 방식이 총체적으로 형성되고 생태 환경의 질이 근본적으로 호전되며 생태 환경 분야에서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목표가 기본적으로 실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생태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이 전면적으로 향상되고 녹색발전 방식과 생활방식이 전면적으로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며 생태환경 분야에서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녹색은 생명의 상징이고 대자연의 바탕색이며 더욱이는 아름다운 삶의 기반이고 인민 대중의 소망입니다. 녹색 발전은 새로운 발전 리념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혁신적 발전, 조화적 발전, 개방적 발전, 공유적 발전과 서로 보완 촉진하고 서로 작용하는 전방위적인 변혁이며 질적 수준이 높은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녹색 발전의 목적은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모하고 대량으로 방출하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개변시켜 자원, 생산, 소비 등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가 조화롭게 통일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녹색 발전 방식을 서둘러 형성시키는 것은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오염물의 방출을 원천적으로 크게 줄여야만이 생태 환경의 질이 뚜렷하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조정하고 구도를 최적화하며 산업을 강화하고 전반적 고립.
0: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약속한 시간아.
1: 가사입니다. 가네 가네 초침 따라 분침 따라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둥글둥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어째서 어두운 물속에 사는 속도가 빠른 고기들은 자주색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대개 자주색 줄무늬와 반점이 있는 것일까? 물론 돌고래는 실제로 금빛이니까 초록빛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몹시 배가 고파서 먹이를 먹을 때는 다랑어처럼 옆구리 배에 자주색 줄무늬가 생긴다. 그것은 화가 나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날이 어두워지기 직전에 그들은 잔잔한 바다 위에 작은 섬처럼 부풀어 다니는 해초 더미 옆을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바다가 누런 담요 밑에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짧은 낚싯줄에 돌고래 한 마리가 몰렸다.

0: 그놈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면서 처음으로 로이는 눈에 띄었다. 저녁 노을을 받으며 진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몸을 뒤틀리면서 공중으로 람폭하게 날아오르며 퍼덕거렸다. 공포에 질린 돌고래는 몇 번이고 울어 뛰어오르는 것이었다. 로이는 뱃머리로 다시 다가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오른손과 팔로는 커다란 줄을 잡고 왼손으로 돌고래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줄을 조금씩 끌어당길 때마다 왼쪽 맨발로 밟아가며 줄을 끌어당겼다. 돌고래는 뱃머리까지 끌려오자 필사적으로 마구 날뛰었다. 로이는 뱃머리로 몸을 내밀고 그 보랏빛 반점이 반들반들 빛나는 금빛 고기를 뱃머리로 번쩍 들어올렸다. 낚시에 급작스럽게 물린 턱은 경련을 일으키며 줄을 끊으려 했다. 고기는 그 길고 널찍한 몸뚱이와 꼬리와 머리를 힘차게 뱃바닥에 마구 부딪히고 있었다. 이윽고 로인이 그 반짝거리는 금빛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치자 돌고래는 부르르 떨다가 움직이지 않았다. 로인은 돌고래에게서 낚싯바늘을 빼내고 미끼를 다시 달아서 뱃전 너머로 줄을 던졌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배 뒤쪽으로 돌아와서 왼손을 씻고 바지에다 물기를 닦았다. 그 다음 오른손에 잡았던 무거운 줄을 왼손으로 옮겨지고 오른손을 물속에 담그고 씻으며 바닷속으로 지고 있는 락저와 비스듬히 기울어져 들어간 굵은 낚싯줄을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은 아직까지 하나도 지치지 않았는걸? 로이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손에 부딪히는 물살의 힘은 전보다는 분명히 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제 노두 개를 모두 뱃전에 매여 놓아야겠군. 밤이 되면 놈도 속도가 좀 줄겠지. 그는 말했다. 그러나 저놈도 밤이 되면 기운이 더 나겠지만 나도 끄떡없다. 돌고래는 조금 있다가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는 편이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자. 그때 너도 배에 단단히 매어 놓으면 녀석은 끄는 힘이 많이 들 것이다. 지금은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해질 무렵에는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어떤 고기든지 해가 질 무렵이 가장 다루기 힘든 법이니까. 여인은 손을 바람에 말리고서 줄을 다시 잡고 들수록 몸을 편안한 자세로 하면서 뱃전에 몸을 기대어 젖히듯이 앉았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녀석이 배를 끌고 나아가는 힘이 많이, 아니, 배 이상 될 것이다. 차차 요령이 생겨나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무튼 이 정도면 된다. 어떻게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마련이거든. 또 중요한 것은 저놈은 미끼를 물고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단 말이야. 몸집이 그만하니 먹기도 많이 먹어야 할 텐데 말이야. 나는 다랑어 한 마리를 고스란히 다 먹었거든. 내일도 돌고래를 먹어야지. 로이는 돌고래를 도라또라고 불렀다. 내장을 빼내고 손질하면서 좀 먹어두어야 할것 같군. 물론 다랑어보다는 좀 먹기 힘들 거야. 그렇지만 어디 세상에 쉬운 일이 있는가? 이놈아, 기분이 어떠냐?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1: 난 기운이 난다. 왼손도 좋아졌고 하룻밤과 낮 동안 먹을 것도 있다. 자, 배를 어디 힘껏 끌어보려무나.
0: 실상은 그리 기운이 나는 것이 아니었다. 줄 때문에 생긴 등의 상처는 거의 고통의 정도를 지나 자기도 못 느낄 만큼 일종의 무감각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었는데 로이는 전에는 이보다 더 했는 걸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1: 오른손은 조금 쓰라린 정도이고 왼손의 쥐도 풀렸다. 그리고 다리도 이상이 없다. 더욱이 신경 문제로 말하면 내가 너보다 훨씬 유리하다.
0: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9월에는 해가 지면 곧 어두워지는 법이다. 로이는 뱃전에 다 썩은 낡은 나뭇바닥에 몸을 기대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편안하게 쉬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네, 놀고는 싶은데 제대로 놀기에는 조금 마음이 또 내려앉고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 때는 잡념을 버리고 노는 것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은 더 좋은 효과를 나에게 가져올 테니까요. 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도 저도 안 되고 어중간할 거라면 차라리 확실하게 놀든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리로는 잘 아는데 참 그게 안 되죠. 네, 기회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도 좋지만 너무 긴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짧게 놀더라도 놀 땐 시원하게 편안하게 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혜연 가수의 괜찮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상대를 배려해줘서 손해를 볼게 없다면 배려해주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단정을 지우면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를 혹시 잃지는 않으셨나요? 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를 굳이 꼭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통쾌해 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랍니다. 네, 류철석 가수의 노래 상봉 듣겠습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 수업, 교양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문학 작품 캐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까 합니다. 네, 조지 푸힐러의 캐치 22는 영어로 쓰인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자 블랙 코미디 중 하나입니다. 네, 1961년 출판된 평범하지 않는 이 소설에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불쾌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캐치 22는 불합리성의 문제와 초현실주의를 미국 문학의 주류로 만든 획기적인 저항 소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주인공 요사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탈리아 작은 섬 피아노사에 건설된 미국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의 비행 종대를 이끄는 장군들은 대원들에게 일정 수의 작전을 수행하면 고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터무니없게도 아무도 떠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작전 수를 늘립니다. 네, 전쟁 관료주의의 부조리는 단순하면서도 교활한 공군 규정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네, 이 소설의 제목을 운영하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독일군과 거래해서 자기 부대의 폭탄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군의관 다네카는 서류착오로 사망 처리된 후 아내는 물론 누구에게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알릴 수 없습니다. 네, 캐치22는 문맥상 단서나 경고 없이 갑자기 미래나 과거로 건너갑니다. 전쟁의 혼돈을 모방한 이런 장치는 독자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편 폭격기 비행대의 익살스러운 행동들로 이 소설은 배꼽 빠지게 우스운 희극이 되지만 상황은 비극으로 변합니다. 네, 블랙 코미디의 대가인 헬러는 진실을 무심한 듯 서서히 드러냅니다. 마침내 웃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실제로는 치명적이게 심각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헬러 캐치 22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환의 팽배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다룬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 반체제 반문화 운동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재미없고 의미가 없더라도, 혹은 만날 사람이 없더라도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움직이고,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웃어넘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네, 일시적인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내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진정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휘영 가수의 노래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은 원래 모든 문제의 기존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해준 것과 서운한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들 대부분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침묵을 해 주십시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구련옥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또한 계속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의 기억으로.

관계는 뭐 이기고 지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계절 같은 남자.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相见恨晚，忍一忍吧，转不哭花了也不管。

0: 9: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让我继续等下去，让你等到我心碎，星星今晚伴我醉。

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我终于
1: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2: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不定干，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牵挂就别回头望、啊。